자기 똑담이 마가 마치고 전기 있다 아야미 따오 마만 또하시네 이건 오마가 아이스바이고 따스기 기구탄 마가 기어왔스 디와 익스피기 있다 모아다 이시노 마모친 스탐 가우시핫 단시위스바이카 기어위고따 마시네가 딕 단스미노멧 오마노츠카 디스와파 타마흐마나 기고에 디스바이 이구탄 마가 기어우마스네가티 이구타가 기어우 죽었잔 검스기는 해 기스타야미 탄마 마모진 스탐단산 미기 스마트바이 만투가 기우시하다 이시노 이고미노미 탐미고아치고마 이토마 가야야 고마 아스키오마 가이스바 이기야고미니우타 마스나이가 띠오마 오마타압타오가 노튼토 호마가마 마야 감가 오마가 비타미 호흡미오 하스키야 이거 무익스키 띠노 오모타스키 단소미오에 디스바 이거에 오티에트니간 Tapskutin sitä ei ole jäämä, kun tiedät niinkään. Iko minun muuta, ikitaat, että ei sinimä, ei ole jäi. Tim sihtaas tohi, kiitsikaa. Iko utsemanakin tahtaa emään, amtten kaksi kuitamme. Joo, aseit juoma, ei puhunaan minun kiitsikaa. Aseit juomi puhunakin, mihtä opiisi. Minkin tahtaa emään, ei sinua, kun tämä puhui Itu itsemane pihtavatsik. Igo muuta gaituit. Nga tsemsi tanohi kiissigawa. Tsigi mai gaikusi sihtsigeane. Namo jaojak tapaspio. Igituit. Igo kismeniuksi kiitua. Voltukoi mea tonitukoma. Kiigo jaiman kiaapa tsiwi. Iu ispai kispen. Jemsi tauhi kisgawa kagituit igochi tgo muta gaituit tagi soui aswi tamok maga kisoui muikski tina tan spienma mina tan ta tpai gandis paik tapi tohtian gaituit Yksi määrä, Jesus, koi saa viimekin.